누와 푸나오니 인데랑나 무컴므이니고 노지고나 라장스보이 단내르 인데랑나 무컴므이니 인데고노 방단마사이 야나랑타 바이크룸가

火锅하고 火자하자위 언가라고 라후야흐 이게 푸지다래 라후 까문코 가위 올리케조위요 에 우푸우시 바문코 파미파래 자타자 야라위 라후야흐 라후초모흐 아가브야비 까문코요 이게 하레하카딜레 우푸우시 바문코 지리조 이게 나하냐 가쁘바고 까문코 까바카스가 달래 다한

아무녜 고 연인과 할로 하마치만 돌아다벨로 문과 만나는래 하마치만 돌아다 강구 감이 비스자 미힌치치 졸라타 자레무레 즈라와

호고하고 호자하자비 온가라고 라후야흐 띠게 푸지다레 라후 까문코 까비 올리테조비요 에 우푸우시 바문코 파미파레 자타자 야라비 라후야흐 라후초모흐 아가비야비 까문코요 띠게 하레하카티레 우푸우시 바문코 지리조 띠게 나하냐 까뿌바고 까문코 까바카스가 달래 다한

아무네 고연님과 할로 하바치만 돌아타벨로 몽과마나로래 하바치만 돌아타 칸구카미 비스자 미힌치치 졸라타 자레무레 즈라와